0: 고난다에 울어
1: 저리 봐봐
0: 멍해니 자꾸 하래 고난다에 울어
1: 빨리 넘어
0: 행아 자꾸 하래 고난다에 울어
1: 빨리 넘어 난가
0: 자꾸 하래 고난다에 울어
1: 알레기 닥쳐 못 난가
0: 자꾸 하래 고난다에 울어 아이고 고난나
1: 알레기 닥쳐 못 난가 자꾸
0: 하래 고난다에 울어 아이고
1: 간다라 완대 마타웨 울어 두라타레 마타 야망와보 완대 마타웨
0: 울어 두라타 권내세 하오래
1: 왈라이
0: Oh,